0: 에이 고자톱주 휴다와라 연결해
1: 연결해
0: 먹리시피 티키 듀시먼시피 네시는 숨기시미 댄클레시툴 이키 부익 비키물 사
1: 헬라 엘 빈 키
0: 으치 엘렉 이레루
1: 헬라 엘 빈 키
0: Gülletikla Sıkla Ükla Mesafe Hak getire Haydi Allah rast getire Allah